예수 인누이라네 위라네 위라네 예수 인누이라네 예수 인누이로를 갈란디 인누이래 난 우마이 두디빈 인누이래 난 우마이 두디빈 인누이래 난 우마이 두디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위로를 갈란다버레 위로를 갈란다버레 마른다나버레 우마이 난 아라디키레 우마이 난